건 상관없어 can I, I 너랑 다 길치 않아 my savior 내가 와도 빼도 그것도 날 페이지 I'm past the pain mail now sound new